0: 제 최진경 방남깔라 년님 갤런콜방남 가길루룰린 디지토와톱 빨기든메덱 릴라싱나돔 세지 양발라 드나아이톡 고담메발기 생물상착속 렌젠도마예 낙탈룩숨게 가지데다르예 에망호텔체 해직공조선 집배숨지 사마치 렘 카리크리 베렘 군두삼닝 세르공든년 내세 카로야 즉 사모다데 부르셋 지나잼다 떠나 내 모종원자 템레 해지 공조 이 목마티바도 년아 자시유는 냠가수 내 모조시는 베개감 이제 렌진 렘모직 냉할래 두부고 개갑는 개복포랑 냉아 믹 개보치 라지야고 놈은 라지딩은 송댕곰비 릭버닝 소 네모조 샘네 학소 벌레소 노우야님 디소 잼지 인앙 샘 쇼로 놈을 비투지 제목도 비인니스 계지 최신 경우 노인 방 미지감 개복가 년노인 허다 대시탐 어떤 이유 어둑 물 무디야 녹을 수 좋으디니
1: Langinastada Namtar Lirima Kushab Lamukandusi Tishinaya Sung Gyaza Kongjo Nin Belza Tsizin Kuk Namtar Korim Sumujisa November Langina Uzumar Mutia Nonop Tsuzilanje Namtar Lirima Korim Limitisan November Langina Udebga Namtar Lirim Jitus Midimib Kilohas Kajilin Kiliti Midre Kating in Kabichiniska, Langi Nasho Lidim, Kagariki, Luntinga, Tawang, Jansen Shudumber, Langi Samba, Nobusulian, and Karmakalichioni, Langi Nanta, Luntinga, Tawang, Teshnup, Dikman Bak Lidim, Banan Kozoder, Desh Chilunitong, Kaligrolog, Chinda, Gebak, Terichi, Boygelo, Nidong, Kenin, Kenichiksum, Rabne, Medalog, Bunder Dugbak, Nishnis, Reza, Dawimber Langina da Deshuk Nitsul, Ke Tinsho Banang, Lobson Topton Susanansa Langina da Dache, Senek Nitsul, Susanansa Merag Lama, Lude Gatso Independent Cup Nidong Kilikrolog Football, Kanzipolo, Cemetendur, Nabalek, Tarikali, Groksur, Gotsuya, Pubuza Pana Prega, Tinder, Ka Nyamshu Longanje, Kena, Tim, Chibli, Rasumber, Lik, Mesh Banang, Dangshum, Tarik, Nisle, Shen Sreya, Dangnin, Tekshumche, Quarterfinal, Shenya, Tim Bli, Semifinal, Ka Hong Number, Semifinal, Rimba, Tangchit, Nogor, Tarik Chite, Che, Gelwa, Tsangyang Gyatso, High Altitude, Stadium, Tsemetanga, Dakpo Pangchin, FC, Nin, D Club, Ruka, Neck Breaker, Kungzishuk, Tsuze, Neck Tour, Semifinal, Rimba, Tamchit, Shingy Kumber, Nant, Tarik Chingnei, Che, Kungzishuk, Tsuze, Neck Tour, Tawang, Town Club, Nin, Argedung, FC, Team Ruka Nekbreka Semifinal Rimba Nibichit Shingy Kumber Purmin Banak Breka Tsemetendur Shenuk Semifinal Chit Dert Terik Chiksumche Gelwa Tsanyang Gyazo High Altitude Stadium Tsemetanga Shingy Kumber Langinanta Geyong Nitsul Shusan Nangsa Gyagar Geyong Ninga Sherdik Jotsok, Tsongdi Tsoya, Jodur Kame, Nangdong Noga, Deshe, Jotsok, Gongma Rajisawa, Nin, Ogma Luksawa, Negaka, Geyong, Sidon Kapte Tsobak, Tsomi, Lengi Banang, Si, Jotsoka, Joja, Maprokya, Tsonyok, Yagunin, Damaje, Dangshumbreka, Nit, Gugyukde, Gugyukshoka, Timgur, Rasul Litinga, Geon Ningak, Loptuba, Banansi, Mughal, 야구지

예. 고르숭 마미 블루스바낭 시 팀열 테이야 닌 티마 모초구 야곡토가 고르숭 마미 블루스바낭 시 팀 쿠르고숙토가 시든 갑대초박 초미 행예바낭 시 최묘 야곡리땡야 저소 네가가 총대 초미 모동 공지죽 주제 네이삼바 잠니고수라숙 니출니 데시 기용 드초 공마 닌 호마 록사와 네가가 주제 네삼바 총대 초미모동 잠 니고소 라소조 대차모노 네소 자다디 임브링이 예낭니 기용 드초 호마 록사와가 드초 주제 징네삼바 초 나후가 Minister of State for Law and Justice 년아 우이슝 팀루국 레든 런친 쿠션 쿠셔 아르준 람 맥벌 시 Tribunals Reforms Bill 니 니동 클릭로록 빌 체르지티 세시야 나옴버 오조토가 예 대시 대소가 시든 갑자초박 초미 행위 반항 시 견주야 나옴버 니낭니 Geung Dosok Lidl Lunchin Kushav G Kishin Ready CA Sa Nin Dosok Toga Chelsea Legul Bill Dish Tsongdika Sesia Number Minister of State for Cooperation Kak Ui Lunchin Kushav Molidar Mohal CA Geung Ningak National Cooperative Development Cooperation Kak Nidong Kalikrolog Chesi No Banang Desh Tetsoka Ni Naombur Desh Tetsoka Tsokzo Kushab Sandia Rai Si Siden Kapta Tsokbo Tsomi Lengye Banang Sha Yangyang Burgushia Rangrang Sosok Kupgyaka Pepgya Shu Nansingi Shusumbur Shandar Sidon Kapta Tsobo Tsomi Lengye Banang Si Ui Nangsil Lunchin Kushab Amitsha Binang Si Dangshumbrega Giyong Loptubu Banang Si Seje Ngogul Yagachi Korsung Makmi Pulus Banang Sha Loptubu Banang Sha Terichoguk Chokjin Gaya Bisuginam Ozutoka Kalen Nanggoydniya Tsosule Tengya Tsoka Tsongde Tsomi Modungu 투제 네삼바 잠 니고수라 숨불 개용 드조 공마 라지사와가 이 시든 캡드 조보 초미 행위 반응시 전역 야올리 땡야 총제 초미 모두 잠 니고수라 숙 니술니 야갈구이 드조 딜둑 런친 구샵 기렌 리지주시 대시 드조가 진능원이나 우이슝쇼가 오죽토가 드들 까맨나육 드디 노니야 나옴불 샌들 초미 행위 반응 시 우죽 토가 만년을 땡겨 총디 무티야 초미 모동불 우이 델둑 런친 구셔 기린 리지주 비낭 시 드소가 초미 행위 강보 시 툭삼 개탱주 시야 시대 툴렘닝아 드들 까메 나육 차례 낭뱅이야 불교 휴승불 다다 야그르 기운닝아 Hargar, Tiranga, Yadra, Nia, Geoningak, Rangrang Susok, Kim Kema, Rank, Gagar, Gedar Shuryuk, Legul, Uzu, Nangunumber, Uzuk, Legul, Uzu, Nangunangdar, Gagar Nade, Jammu Kashmirkak, Mise, Lange Yongzu, Si, Nyamshul Longya, Legul, Nangdu Nangshin, Nade, Jammu Kashmirkak, Zongdelg, Parumula, Kak, Pulwama, Anannak, Kuk, Sani, Nin, Shengi, Yimbur, Loptukba, Mimang, Yongzosi, Nyamshul Longya, Ozutoka, Chale, Nin, Legul, Uzunong, Nitsulni, Desh, Geji, Zemling,